미치 유치 미치치 무치 대입사나 온도 겐나 후임이 있어지 기사노 마기노바시 온도 사이 미치치 무치 나나치 야치 티치 타치 미치 유치 미치치 무치 겐나 미구라시 미소리 북한까지 미구라치 지금까지 미구라치 미치치 무치 나나치 야치 티치 타치 미치 유치 이치치 무치 겐나노 운도 히사히라치 유군가의 의미소리 이치치 무치 나나치 야치 티치 타치 미치 유치 이치치 무치 도 유군가의 진막이 운도사이 미치